0: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BFM listeners, as a full moon rises bright over Busan, we'd like to wish you a warm and joyful Chuseok. May this holiday bring your family together to share songpyeon with warmth, and may your hearts be filled as round and bright as the moon above. Wherever the road takes you this season, please drive safely and take time to cherish the people you love. Here at BEFM, we've prepared some special stories and music to keep you company this holiday, so stay tuned. From all of us at BEFM, we hope your Chuseok in 2026 is filled with rest, gratitude, and happiness. Happy Chuseok!

0: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0: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m.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When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남은 한숨 한숨씩 차를 비우지. 왠지 예전보다 바쁜 생활, 연락이 드문 날들과 마지 못해 하는 대화, 글 썼다 지우는 말들 다 복선이겠지. 우연인지 몰라.

시 수백 번은 본 듯한 이 뻔한 장면들인데 왜 난 가슴을 졸이는지 우리 시작에 했던 많은 약속들 바빠서 잊은 건지 아님 벌써 잊기 바쁜 건지

어쩌면 너와 난 저 프레임부터 결말이 예정된 미친 슈레인. 어쩌면 너와 난 저 씬부터 마지막을 향해 행진. This is our last.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0: FM 부산 영어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너무 좋았어요.
1: 재밌어.
0: 아, 너무 좋다.
1: 너무 재밌습니다.
0: 코러스.
1: But the funny thing is though, my voice at the moment is like, so I keep coughing. But you know, I could go to the 노래방. No problem. No problem. 아, 역시 With or Without You by U2.
0: U2.
1: 아,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들어가기 전에 네네. 주말 뭐 했지롱?
0: 아, 저요? 네. 저 주말 서면에 네. 상상마당이라고 하는 공연장이 있거든요.
1: 아, 네네.
0: 거기서 공연했어요.
1: 어, 좋아요. 예. 사람 많이 왔어요?
0: 예, 적당히 오시고 그 같이 하는 밴드가 또 락앤롤 오래 했던 레이지본이라고 하는 되게 서울에서 오래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1: 네.
0: 오랜만에 같이 또 공연하고 또 올디 벗 구디라고 하는 또 재즈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즈 팀이랑 저희는 이제 내추럴한 사운드를 맡아서
1: I love that.
0: 예, 그렇게 세 팀이서 공연했는데
1: That's really
0: 정말
1: cool.
0: 재밌었어요.
1: 상상마당 is like this performance space in 서면 and it's a really cool culture space. So TJ 씨 had a big performance over there over the weekend. 자, 그러면은 yeah. 우리 첫 번째로 노래 너무 좋았었어요.
0: 아, 좋았어요.
1: Oh, I love
0: 저 유튜브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1: 진짜로?
0: 예, 정말 유튜브를 그리고 한 유튜브가 한국에서 내한 공연을 왔었는데
1: 네.
0: 한 7년 전쯤에 왔었는데 가서 봤었어요.
1: Really?
0: 진짜 아, 이래서 유튜브 공연이구나. 아. 뭐 영상이랑 그리고 사운드 뭐 하나 정말 빼놓을 게 없었어요.
1: Very very special. They're very yeah. special. 근데 유튜브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0: 맞습니다.
1: They're very legendary. 네. So U2 has a very long history. Spans almost about 50 years. 그럼 TJ 씨, do you know the story of the band members? U2 멤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0: U2 멤버들이 이제 보노 그리고 엣지 그리고 그 드러머랑 베이시스트가 있는 베이시스트가 있는데 이 네 명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고 들었어요.
1: 맞아,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They 네. were friends since like high school, right?
0: 네네네. Yeah.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밴드라고 하면 어떤 그 합체된 사운드의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그래서 U2가 그 이런 사운드를 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 Yeah. So the funny thing that I read about them actually is like back in the day, so the drummer's called Larry Mullen Jr. And back in the day, he put up a note looking for a band members. And so all these friends like joined, but they couldn't actually play anything. Bono wanted to do guitar, but he couldn't play guitar, so he was a singer. Adam Clayton didn't know much, but then he like 아는 척 해서 so he faked that he knew how to do it. And then they just kind of managed to join the band. 너무 신기하다.
0: 네.
1: 네. 재미있는 백스토리가 있으니까요.
0: Yeah, yeah.
1: They've got a fun backstory. 그러면은 DJ는 부산 그룹 밴드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멤버 어떻게 모셨어요?
0: 저희들은 그 제가 이제 부산에 5년 전에 내려왔는데 중간에 곡을 계속 썼어요. 곡을 계속 저 혼자 작곡해서 곡을 발표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밴드가 필요한 거예요. 서울에서 음악 서울에서 있을 때는 음악하던 동료들이 있지만 부산에서도 필요해서 아 이제 밴드가 필요한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주변에 있더라고요. 주변에 연주가 왠지 나랑 그루브가 맞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안을 하니까 해보자 같이 하자.
1: 근데 예. 어떻게 찾았어요? 그냥 뭐 포스트에서 아니면 뭐 아는 사람 통해서
0: 클럽에 갔는데 클럽에 가지고 재밍을 했어요.
1: 아.
0: 그냥 막 말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랑
1: 네.
0: 재밍을 했었는데 제 노래를 그냥 불렀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만든 노래들을 부르는데 갑자기 드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잘 쳐 뭔가 틀리지 않아. 그냥 저랑 저를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 뭐지 하고 보니까 지금 있는 이바일로라고 하는 그 불가리아에서 온 드러머가 있는데 그래서 어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보니까 엄청 오랫동안 음악을 한 뮤지션이었어요.
1: 재밌다.
0: 네.
1: 재밌어요. So that's how you, so basically TJ, for anyone who doesn't speak Korean, the way that TJ met his band members, he came down from Seoul around 5 years ago and actually when he was writing all the time, but then he decided, you know, I need a band. I can't just only write my own music, play my own music myself. So he went to a club and ended up finding people to jam with. And then these became the members of what we call Busan Groove, which is the Busan Collective. 그러면은 yeah. 우리 넘어갈게요. 그 노래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요? With 네. or without you.
0: 네네.
1: 네. 이 노래 왜 선택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0: 이 노래는 그 일단 유튜브에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이 노래 그 배경이 이 뭔가 이렇게 갈등을 다룬 노래라고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일단은 이 가수로서는 가수로서에 나와 그리고 또 이 평범한 뭐 가정의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아들 친구라든지 그런 존재로서의 나가 합쳐지는 합쳐지지 못해서 이거를 고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쓴 노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1: Interesting. Yeah.
0: yeah. 그런데 뭐 사실 저는 이제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 이런 내용을 알았고
1: yeah.
0: 그래서 그랬지 좀 통했는지 마음이 조금 복잡하거나 할 때 이 노래를 자주 들었었거든요.
1: Yeah.
0: 이 사운드가 너무 좋게 들리고.
1: 아하. 근데 so basically let me just recap. So the reason that this song actually has a fight with or without you, a lot of people think it's a love song. About people who cannot live with each other or live without each other. 많은 사람들이 이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yeah. 하는 줄 알고.
0: Yeah, yeah,
1: 근데
0: yeah.
1: 아까 TG 씨 말씀하시는 게 this song is actually about the writer fighting between the identities of becoming the individual and then having a family. So it's being pulled between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being a father or a husband, or like the, you can't do this and you can't do that, but you must do both. And it's a kind of anguish of being torn between who you are as you kind of go into your life as a husband, but 예. also as a singer. 너무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0: 맞아요.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번호가 특히나 종교적인 이야기도 노래에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1: 맞아요.
0: 그래서 엄청 평화주의
1: 예. 예.
0: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활동들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노래
1: 맞습니다.
0: 속에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1: 맞아요.
0: 막 콘서트장 가면 하늘 그림 쫙 펼쳐져 있는 데서 유튜브가 막 연주하면
1: yeah.
0: 진짜 마음이 너무 웅장해지는 거예요.
1: I've seen that as well. It's yeah. so yeah, it's very beautiful, especially when the streets have no name or like Sunday Bloody Sunday is yeah. so emotional, and I think a lot of places don't play it at certain times of the year. 아 근데 그러면은 가수로서
0: 네네.
1: 이 노래 부를 때 네. 뭐 기분이 어때요?
0: 시원하죠.
1: 아 시원하다. 예.
0: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이. 왠지 어떤 노래들은 소리를 크게 지르면 좀 시끄럽게 들리는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시끄럽게 막 질러도 이 노래 사운드가 예,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뭐 even at the big bit. So I asked TJ, how do you feel when you sing this song as a singer, as a musician? And he said, I feel very free, like in my chest, because other songs when you sing loud, there's a lot of power between it, but this one is just a release, kind of like even at the 뭐 그럼 with or without you. Oh,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힘 있게 뭐 힘 필요하는 부분도. 크게 해도 약간 뭐 신비스러운 느낌이에요.
0: 네,
1: it's
0: 맞아요.
1: not like 네. it's not like you're singing a big belting song. It's a very yeah.
0: 뭔가 이 노래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저희 멤버들 만났던 그런 잼 하는 곳에서도 자주 하거든요. 가끔 막 같이 근데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뒤에
1: 맞아요.
0: 마지막에 아
1: 맞아요.
0: 하는 부분 되면 거기 있는 모두가 해요.
1: 그러니까
0: 듣는 사람,
1: 맞아요.
0: 부르는 사람, 뭐 드럼 치면서도 부르고 그렇게 하면 되게 즐거운 시간이
1: 근데
0: 되는
1: 이 노래 베이스 없으면 안 돼요.
0: 맞아요, 맞아요.
1: 범범범범범범범. 오, 진짜 뭐 가슴 치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 노래 부르면서 while you were singing this, were there any difficult parts that were hard to pronounce or any lyrics, 뭐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뭐 어떤 예, 그냥 pronunciation 어떤 표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0: 다른 부분들은 좀 유추에 뭔가 아 이런 거지 않을까 하면서 좀 연상해 보고 했었었는데 앞부분에 sunset, sunset 뭐거나 아니면 some twist in your side 뭐 이런 표현은 표현이 주로 평소 때도 inside 하면 내 옆 제가 듣기로는 해석을 들었으면 옆구리라고 하는데 in your side 했을 때 네 옆구리 이렇게 이야기.

0: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가요?
1: 왜냐하면요, stone set in your eyes. 눈은 돌처럼 이거는 진짜 뭐 영혼이 없다 아니면 집중하고 있다 아니면 화가 난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숨은 이야기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우리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말할 때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stone set in your eyes, thorn twist in your side라는 말이 난 진짜 이제 지금 완전 집중하고 있고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완전 뭐 어두워졌다 그런 느낌이고 thorn twist in your side 약간 가시 그 가시는 thorn이에요 그래서 네. 그 갈비뼈에 가시를 눌러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네. 어떤 거 그 속담이 아니에요 아 아무튼 네. 어떤 거 진짜 나 인생에 힘든 부분이 있다. 귀찮은 부분이 있다. 아픈 부분이 생겼다. 예. 그런 말이에요.
0: 아,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평소 때 그냥 내가 친구가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했었을 때 now 그 stone twist in my side.
1: Stone twist in my side. 내가 네. 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So I'm talking about how we can use like stone set in your eyes, thorn twist in your side. In English, we don't really use these, right? But I would say the second one, thorn twist in your side. You could say thorn in my side. 예를 들면 뭐 BEFM에서 진짜 상황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면 네. 저희 PD 너무 나한테 잔소리 엄청 많이 하니까 he's a thorn in my side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귀찮다 너무 아프게 만드는 거야 너무 그냥 빠지고 싶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you could say 뭐 어떤 안 좋은 상황은 is a thorn in my side 그래서
0: it is
1: a thorn in my
0: it is
1: side
0: a thorn. In my side.
1: Yeah. 이게 진짜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It's a metaphor.
0: 너무 진지하게 좀 하는 거나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냥
1: 농담처럼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박 PD 내가 thorn in my side잖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장난으로.
0: 네, 네.
1: But 아, 박 PD is very, very, very not a thorn in my side. 네. He is the rose in my life.
0: 왜 박 PD 얼굴 왜 빨개지죠?
1: He's a rose. He's my 인생의 장 뭐 인생의 장미.
0: 얼굴 더 빨개지는데 계속 빨개지는데.
1: 인생의 튤립. 자 네. 그러면은 네. It's interesting because with or without you 이거는 왔다 갔다 뭐 짬뽕 짜장면 네, choices 네. 이잖아요.
0: 제일 힘든 거였어요 방금 짬뽕 짜장면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1: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선택 많이 있으면 옵션이 많이 있으면 네. 결정하는 법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 다르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가위바위보
0: 그렇죠.
1: 제일 간단하게. 근데 TJ씨는 뭐 선택이 옵션이 많이 있으면 결심을 어떻게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Do you have a way to decide on things?
0: 저는 사실 그 저 혼자 결정해야 되는 문제면 그냥 주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제일 어울리는 걸 선택해요. 아니면 뭐 여러 명이서 있는 결정이면 그냥 따라요. 누구 뭐 다수결로 하자면 그냥 따르고 그래서 뭐 꼭 이렇게 꼭 선택해야 되는 것들을 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제가 그걸 선택했었을 때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웬만한 일들은. 그래서 그냥 주변의 상황이 딱 제일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선택해요.
1: TJ씨 우리는 시간 다 없어졌습니다.
0: 아, 끝났습니까 벌써? 아 그렇구나.
1: 맞아요. 너무 아쉽지만 우리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0: Yeah, see you next week.
1: See you next week.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Yeah. Well, time for me to say goodbye for the first half of our show. Wendy with Daydream to close you out and I'll see you at 5 o'clock, so don't go anywhere.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Youth Radio, youth-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4: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4: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3: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 방송.
5: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6: The 품은 무한한 가능성을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 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 냅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 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 협의회.
7: 5 o'clock.
8: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For My Busan. This is Old to Love by NCT Wish.

0: Hello, hello. Welcome to our show. This is, of course, the weekend highlight edition of For My Busan on Sunday. It's the 27th of September. So, for the final time, happy Chuseok. It is, sadly, Monday tomorrow, so we're going to be back to a normal routine. But I hope that you have enjoyed your holiday so far, and perhaps you're still very much enjoying it. So that's very nice indeed. We've got lots more coming up for you in the second half of our show. We have Here Stands the Youth. We've got Explore Busan. And we also have some Global Chatter Squad highlights as well. So let's dive right in and say, Here Stands the Youth.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I'm from Gangseo-gu, Daejeo. I'm working on tomato farming in Daejeo, a young farmer, Kwon Byung-muk. When did
4: you get your place in Busan? I've been
3: working in Gyeongnam-gun for 7 years. I've been working in Busan for 7 years. Where did
4: you get your place in Busan?
3: This is Busan Gangseo-gu, Daejeo. I'm working on tomato farming in Daejeo.
4: Why did you get your place in Busan? How did you get your place in Busan?
3: 부모님께서 여기 강서구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다리가 조금 불편하셔서 제가 같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4: 권병묵 청년 농부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실까요?
3: 계절마다 조금 다른데요. 지금 여름철에는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우리 토마토가 들어가는 본 시점이 되면 해가 뜨면 출근, 해가 지면 퇴근을 하게 됩니다.
4: 원래 공학을 공부하셨고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공과 완전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셨는데 지금 농사를 짓는 데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농업은 모든 일의 집합체입니다.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배워오던 거를 이제 농업에 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 부산의 특산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저 토마토를 재배하고 계십니다. 대저 토마토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대저 토마토는 이제 낙동강 하구 지역의 비옥한 땅에서 이제 재배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토마토와는 조금 다른 달콤하고 짭짤한 맛을 가지는 토마토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4: 요즘 청년들에게 농업은 특히 힘들고 고된 일로 먼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보니 청년이 농업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농업은 힘들고 고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농업은 스마트팜이 접목되어 있어 힘들지만 조금은 편하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조금 더 쉽게 발을 들일 수 있게 국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청년 농업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4: 요즘은 AI와 로봇,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이 직접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작물을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 시대가 변화하더라도 1차 산업인 농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토양의 습기와 냄새, 작물의 잎사귀가 보내는 생체 신호는 농부의 직관과 경험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땅과 작물은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답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4: 농업은 한자리에서 오랜 시간 땅을 지켜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이동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시대에 한 지역에 머문다는 것에는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 누군가는 끊임없이 이동하며 새로운 자원을 소비하지만 한자리를 지키는 농부는 그 땅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터전의 파수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농부들이 있기에 우리 먹거리도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토마토를 수확하는 순간 아마 가장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농부에게 수확이라는 것은 단순히 농산물을 거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수확은 단순히 농산물 수거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수많은 실패와 기다림이 하나의 결실로 완성되는 감동의 순간입니다. 조그만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토마토가 열리고 고객님의 식탁에서 먹거리가 될 때 청년 농부의 꿈도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4: 부산의 특산품인 대저 토마토를 키우고 수확하는 사람으로서 또 청년 농업가로서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3: 부산 지역의 자부심을 키워내는 청년 농부로서 스마트팜을 많이 접목시켜 지속 가능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고요. 대저 토마토의 지역 브랜드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후배 청년 농업인들이 부산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멘토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4: 권병북 청년 농부님께 부산이란?
3: 나에게 부산은 짭짤하고 달콤한 나의 계절이다. 부산에서 짭짜리 토마토를 수확하고 그만큼 수익도 좋고 그리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사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Everyone, my name is Ili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BFM listeners, as a full moon rises bright over Busan, we'd like to wish you a warm and joyful Chuseok. May this holiday bring your family together to share songpyeon with warmth, and may your hearts be filled as round and bright as the moon above. Wherever the road takes you this season, please drive safely and take time to cherish the people you love. Here at BEFM, we've prepared some special stories and music to keep you company this holiday, so stay tuned. From all of us at BEFM, we hope your Chuseok in 2026 is filled with rest, gratitude, and happiness. Happy Chuseok!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The time is now 6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8: 7:00

Trump and Xi hold summit. President Xi Jinping of China visited the U.S. on a state visit and held summit talks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This marks the two leaders' third summit in Trump's second term. Xi actually skipped the U.N. General Assembly in New York for the summit, showing the shift of world dynamic.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이 이번 주 미국을 국빈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올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작년 부산에서의 만남에 이어 트럼프 2기에서는 이번이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입니다. 'Country on the move for Chuseok holiday. The country celebrated the harvest holiday Chuseok yesterday. During this four-day holiday, with the shorter days, the road traffic is expected to be distributed across all 4 days, and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expected to see its highest traveler volume for any Chuseok.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이제 절반 이상 지난 가운데 비교적 짧은 연휴로 귀성길은 도로 혼잡이 분산될 전망, 또 인천공항의 이용객은 역대 추석 연휴 중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And in sports, Asian Games underway in Aichi, Nagoya. South Korea has so far scored golds in pentathlon, men's basketball, men's 50 freestyle, and fencing, amongst others, solidifying its position in pentathlon and showing new possibilities for swimming and fencing. Aichi, Nagoya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된 가운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근대 5종, 남자 농구, 50m 자유형, 펜싱 에페 등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And these were your top 5 stories.

0: A bonus.
1: Yeah, or surpassing a record. 기록을 넘어설 수도 있고요.
0: And a similar expression is exceed, yes. right? So exceed expectations. 기대치를 넘어서다. So temperature exceeded 30.

0: Expert Insights.네, 최근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 영어 표현들 모닝 웨이브 부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배워보는 Expert Insights 시간입니다. 현재 지금 핫한 가장 논란이 된 이슈 바로 AI와 AI 기술, 이 개발의 속도를 늦춰야 하는가죠. So first, we have been talking about this AI and possible slowdown issue from the tech, political, and economic perspective. So let's dive into it with an expert, Professor Chirag Shah from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네, 첫 번째, 지금 이 시기에 AI 개발 속도가 화두가 되는 이유,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1: When we look at AI today compared to what it was a couple of years ago, we're looking at AI that's not simply generating information. You know, so a couple of years ago, we talked about issues of hallucination, issues of misdirection. But now we are looking at AI, or specifically agents that are able to take actions on our behalf. These agents can do shopping for you. They can send emails on your behalf. They can do a number of things that are, if gone wrong, could be very problematic. And we have started to see some of those cases where these AI agents have gone beyond their scope and done some harmful things. So I think this is a different phase of AI advancement, and it is worrisome because now we have things that can take actions. I think the worry is warranted because there is a gap. There's always been a gap between what AI models can do and how we understand or how we explain.
0: 네, 2년 전과만 비교해도 AI는 엄청난 성장을 해왔는데요. 자, 이제 AI는 단순한 정보 생성이 아니라 그 당시는 착시나 잘못된 정보 정도만 문제가 됐었죠. 지금은 우리 대신에 쇼핑을 해주고 이메일을 써주는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AI가 정해놓은 범주를 넘는 경우가 점점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과거와는 다른 AI 발달의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염려되고 AI가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우리의 AI 이해 사이에 괴리를 고려했을 때 이런 우려는 타당하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So it is all about this exponential growth of AI. Because as the expert said, AI can do shopping and write emails on our behalf. 첫 번째 표현입니다. On one's behalf. B-E-H-A-L-F 한 단어인데요. 무엇을 대신해서, 대변해서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메일을 쓰거나 업무를 할 수 있다.
2: And this is really good business expression. So if you are an executive assistant, you are writing on the CEO's behalf.
0: 대표를 대신해서.
2: So given all of this, our fear, our concerns are warranted. W-A-R-R-A-N-T-E-D.
0: 자, warrant.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구속 영장, 영장을 얘기하죠.
2: So the warrant is, you know, something that the court gives you to justify, to tell you it's okay.
0: Warranted, 정당한, 타당한, 합당하거나 당연한의 뜻이 됩니다.
2: So the expert said our worry is warranted.
0: 우리의 걱정이 정당하다.
2: Because there's this gap between what AI can do and what we understand.
0: 네, 대부분 특정 행동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감정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표현합니다.
2: So you can say, you know, if you apologize, hey, sorry, I was angry. Somebody can tell you, you know, I think your anger was warranted.
0: 이 상황에서는 화가 나는 게 당연했다, 괜찮았다 이렇게 쓸 수 있죠.
2: So then let's jump to the solution. What can we do? How can we be safe when it comes to AI? Let's take a listen.
1: So a lot of these companies that are putting out these models, these systems, there is very little right now other than just the market or the media pushback for them to be accountable for any harm that are caused. And so being responsible in this space, and this is not just simply those companies that are deploying these models, but also those who are using them. As a user of AI also, you have to take responsibility for what you're doing, and when you're using the things that are produced from that model, it is ultimately your responsibility. Mm-hmm. So I think that notion of accountability, that notion of transparency, those are the things that we need going forward when we think about responsible AI.
2: So this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it's a two-way street.
0: 네, 책임감은 개발자 그리고 사용자 모두가 가져야 된다가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AI 모델을 개발하고 내놓는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나 미디어의 반발 말고는 책무가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사용자 역시 내가 이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책무와 투명성이 앞으로 업계 그리고 개인이 가져야 할 노션, 개념이라고 합니다. So I want to bring out this term. This is an everyday term we can use, other than. 하나의 표현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Other than. It's like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무엇 말고. So the expert said companies have very little other than market or the media pushing back. 이 회사들은 시장이나 미디어 말고는 반발을 거의 겪지 않고 있다. Everyday lingo. You know, I haven't had anything other than coffee toda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 커피 말고는 먹은 게 아무것도 없다. I haven't had anything other than coffee. That's a lie. I've had a lot, but we're just saying. Another term, notion. 네, 이 notion이라는 브랜드도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notion 자체는 개념. 하지만 컨셉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좀 막연한 생각이나 특정한 관념을 얘기할 때 notion이라고 쓰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So, notion of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아직까지 이 책무 그리고 transparency, 투명성이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going forward, 앞으로는 책무와 투명성이라는 막연한 개념이 필요하다. So then what about a concept? That's concrete, that's specific. 구조화된 정확한 생각이 되는 거죠. So in any case, this AI development, at least according to this expert, cannot be slowed down, but we can be mor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All right, that's it for this story. We're going to move on to this really fun one. 네, 이그 노벨이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특이한 과학 연구를 기념하는 노벨상인데요. 이그 노벨. 자, 올해 수상팀 중 한 팀은 KISS. 이 KISS가 어떻게 동물들 사이에서 발현되고 또 어떻게 영장류 안에서 진화해 왔는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무려 영장류의 첫 KISS는 2,100만 년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자, 이 키싱이 인간 역사, 영장류의 진화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지 연구진 중 한 명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e are going to talk to Dr. Matilda Brindle from Oxford who led this study. So first of all, if you don't know yet, what is kissing?
3: It's a little bit of a clunky definition. It's not necessarily what you might say to someone if you were trying to kind of woo them, if you wanted to kiss them. So we described it as a non-agonistic interaction involving directed, intraspecific, oral-oral contact with some movement of the lips or mouth parts and no food transfer. So this is a really, not a very intuitive definition. So I'll break it down for you. So this idea of it being a non-agonistic interaction, all that means is that it's not aggressive. And the reason we felt that we needed to include that stipulation is because there is a species of fish called a French grunt fish. And what they do is they actually swim together with their mouths wide open and kind of press into each other like this. And they look like they're kissing, but they're fighting over territory. So it is an aggressive interaction. Which is, you know, it's quite surprising. So we wanted to make sure that if we're observing animals, we take into account that it could be an aggressive interaction.
0: 네, 투박한 과학적인 정의에 따르면요. 첫 번째, 공격적이지 않아야 한다. Non-aggressive. 자, 그 이유는요. 입을 마주치면서 공격을 하는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입에서 입에 접촉. Orally. Because lips. 자, 영장류는 입술이 있죠. 부리, 새들의 부리 등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 새, 개미, 북극곰 다 포함해서 진화적인 측면을 봤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non-food transfer, 음식 전달의 의도가 아니어야 키스의 조건을 충족한다라는 과학적인 의미였습니다. Alright, so that is very clunky. 자, clunky라고 연구원도 의도했는데요. clunky, C-L-U-N-K-Y. 자, 단어 자체가 약간 그 뜻하고 비슷해요. 투박한, 뭉툭한. So the expert said it's a clunky definition. 뭔가 로맨틱하거나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한 과학적인 정의였다.
2: You do hear this a lot in fashion. 자, 우리가 신발을 얘기할 때 if you have clunky heels, 굉장히 뭉툭한 그런 구두의 굽을 얘기할 때 clunky 쓸 수 있습니다. All right, here's a scientific term. Take something into account or take something into consideration. 고려하거나 계산에 넣다 혹은 참작하다 라는 의미죠. So they were making sure to take the fish case into account. 입에서 입으로 공격하는 이 물고기의 사례를 계산에 넣다 혹은 고려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We do hear this in courts, maybe not personally. So the judge will take that into account when making the ruling. 자, 뭔가 룰링을 할 때 이런 요소들을 참작하겠다, 고려하겠다 법정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All right, so enough about the fish and the ants and the polar bears. I want to talk about the humans, the apes, the primates. 자, 그럼 이제 진화론적, 문화적 측면에서 보는 영장류와 인간의 키스 들어보겠습니다.
3: Idea that just because a behavior has evolved, it kind of, we assume often that it must be a particular way. It's quite static and stuck in a particular way. But actually, primate behaviors, human behaviors in particular, are extremely flexible. So we found that kissing is a deeply evolved behavior. It goes back, you know, millions and millions of years. That doesn't mean that every individual or even population will continue that behavior in exactly the same way. So if we look at look outside of humans for a minute, chimpanzees, generally when they're kissing, it's because they've had an argument and it's a way of making up with each other and kind of making the peace, which is really, you know, that's very different to bonobos, who are also very closely related to humans. When they kiss, it kind of, it tends to be more sensual and romantic. So they've kind of taken it in these two different directions. Humans do it all. We, you know, we have platonic kissing between family members or friends, and then we have romantic kissing as well. And the point about behavior is that it is flexible and we're able to pick and choose which behaviors are useful.
2: 네, 영장류와 인간의 행동은 키스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이 고정되지 않은 유연한 변화되는 행동입니다. 자, 또 이 키스도 필요에 인해서 진화되었지만 종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침팬지는 싸우고 화해하기 위해서 키스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네요. 또 다른 영장고인 보노보는 로맨틱한 또 감각적인 인간과 비슷한 키스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인간은 로맨틱한 것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족들의 볼뽀뽀처럼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하죠. 자, 우리는 진화하면서 쓸모있는 이렇게 필요한 행동들을 선택하며 어떤 영장류는 로맨틱한 키스가 유용해서 선택했고 다른 종들은 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다고 합니다. So that is fascinating, what kissing tells you about evolution. So, make up. 정말 뜻이 많은데요. 뭔가를 만들어내다. So you make up an excuse. 핑계를 대다. 구성하다. So like this room is made up of mostly women. Finally, 화해하다. So chimpanzees argue and make up and make peace. 자, 이런 식으로 make up, 화해하기 위해서 키스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노래 가사도 그렇지만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Kiss and make up. 키스하고 화해하다. Interesting. Another term, sensual. All right, let's test your English level. Sensual, sensitive, sensible. 차이 아시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So sensual, 감각적이거나 관능적인이란 뜻이죠. So it's a little bit, you know, sensual. That's what kissing is. Sensitive, 민감하거나 예민한.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는 세심하거나 감성 있는, sensitive. 자, 마지막으로 sensible, 합리적이거나 실용적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So kissing can be sensual and romantic. Anyway, so does this give you a better idea of kissing? Kissing and makeup? Are we kissing to pass on food? Are we kissing to argue and make up? So that was a really fun interview for this long weekend. All right, with that,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a romantic one, 너의 모든 순간 by 성시경.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4: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5: 9 o'clock.
6: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more Greats of the World. BEFM, Busan Yeobangsa.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Youth Radio,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4: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 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4: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3: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방송.
5: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eobangseo.
6: Hello, I'm Mona Farouk from Egypt. When I moved to Busan in 2014, my daughter was only 12. She came with me and her brother because I started my work as a professor of Arabic language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remember how excited my kids were when seeing the first snow in Busan. That year, my daughter started special training for figure skating. In Busan, she was lucky to be able to take serious steps in

지나친 신시간 지나지 신지갑이 나지 긴 위상자들의 위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에 기침 커지는 시침 소리에 맞춰 앞으로 직진 yo I'll bring it back down sound the one man yo 이걸 못 느끼다면 스트레스가 밀려

0: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0: 영어 하이소. 어서 오세요. 잘라주라 미용실입니다.
2: Oh, hello. Can I get my hair done here, right now?
0: Right now. 아, 머리 지금 하러 오셨구나. 찾으시는 디자이너 있어요? 디자이너?
2: It's my first time here. I didn't make an appointment, so whoever is available right now is fine with me.
0: Whoever. 아, 아무 디자이너나 괜찮다 이거네요. 좋아요. 자, 여기 앉아보세요. 네네. 자, 이렇게 가운을 입으시고.
2: Oh, looks like you can do it pretty quickly. Please, I'm super busy today.
0: 아, 슈퍼 비즈니스 하세요. 슈퍼마켓 하신다, 그죠? 진짜 바쁘시겠네요. 자, 여기 차 한 잔 하고 있으세요. Have a tea.
2: Oh, please. I'm really swamped today.
0: 아, 샴푸를 하셔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여기 이 손님 먼저 하고. Wait a minute.
2: I'm sorry, but would it be possible to do my hair right now? I'm really swamped today.
0: 아, 알겠다, 알겠어. 샴푸를 하고 왔다. 과거형이네, 그쵸? 샴푸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그쵸? 아, 네, 오늘 영어 좀 되네. 잠시만요. 이 손님 마무리 좀 할게요. Wait a minute.
2: Excuse me. I have an important meeting coming up, and I need to leave soon. Is there any way you could do my hair first? Otherwise, I'll have to try another salon.
0: 엄마야, 미팅이 있으시다고요. 아우, 설렌다, 그죠? 네네, 걱정 마세요. 요새 유행하는 2블럭, 3블럭커도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Wait a minute. 오늘 배워볼 표현. 나 엄청 바빠. 영어로 뭐라고요?
2: I'm swamped.
0: I'm swamped.
2: Swamped는 물에 잠긴, 푹 빠진의 의미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일에 파묻힐 정도로 바쁘다는 의미로 I'm swamped라고 합니다. 바쁘다를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 표현은 I'm busy인데요. 이것보다 더 정신없이 바쁘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I'm swamped를 사용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 엄청 바빠. I'm swamped.
2: I'm swamped.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4: Your best choice. BEFM. 부산 영어 방송.
5: 3:00 o'clock.

0: 이 노래 좋다.
1: 이렇게 불러, 옆에서 로라가 불러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0: 재밌어.
1: 아, 너무 좋다.
0: 너무 재밌습니다.
1: 코러스.
0: 근데 the funny thing is though, my voice at the moment is like, so I keep coughing. But you know, I could go to the 노래방, no problem. No problem. 아, 역시 With or Without You by
1: U2.
0: 아,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들어가기 전에 네네. 주말 뭐 했지롱?
1: 아, 저요? 네. 저 주말 서면에 상상마당이라고 하는 공연장 있거든요.
0: 아, 네네.
1: 거기서 공연했어요.
0: 어, 좋아요. 사람 많이 왔어요?
1: 예, 적당히 오시고 그 같이 하는 밴드가 또 락앤롤 오래 했던 레이지본이라고 하는
0: 되게
1: 서울에서 오래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오랜만에 같이 또 공연하고 또 올디 벗 굿이라고 하는 또 재즈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즈 팀이랑 저희는 이제 내추럴한 사운드를 맡아서
0: I love that.
1: 예, 그렇게 세 팀에서 공연했는데
0: That's really
1: 정말
0: cool.
1: 재밌었어요.
0: 상상마당 is like this performance space in 서면 and it's a really cool culture space. So TJ 씨 had a big performance over there over the weekend.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로 노래 너무 좋았었어요.
1: 아, 좋았어요.
0: Oh, I love
1: 저 유튜브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0: 진짜로?
1: 예, 정말 유튜브를 그리고 한 유튜브가 한국에서 내한 공연을 왔었는데 한 7년 전쯤에 왔었는데 가서 봤었어요.
0: Really?
1: 진짜 아, 이래서 유튜브 공연이구나. 아. 영상이랑 그리고 사운드 뭐 하나 정말 빼놓을 게 없었어요.
0: Very very special. They're very special. 근데 유튜브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1: 맞습니다.
0: They're very legendary. So U2 has a very long history. Spans almost about 50 years. 그럼 TJ 씨, do you know the story of the band members? U2 멤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1: U2 멤버들이 이제 보노 그리고 엣지 그리고 그 드러머랑 베이시스트가 베이시스트가 있는데 이 네 명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고 들었어요.
0: 맞아,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They were friends since like high school, right?
1: 네네네. Yeah.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밴드라고 하면 어떤 그 합체된 사운드의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그래서 U2가 그 이런 사운드를 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0: So the funny thing that I read about them actually is like back in the day, so the drummer's called Larry Mullen Jr. And back in the day, he put up a note looking for a band members. And so all these friends like joined, but they couldn't actually play anything. Bono wanted to do guitar, but he couldn't play guitar, so he was a singer. Adam Clayton didn't know much, but then he like 아는 척 해서 so he faked that he knew how to do it. And then they just kind of managed to join the band. 너무 신기하다.
1: 네.
0: 재미있는 백스토리가 있으니까요. They've got a fun backstory.

0: 그러면은 DJ는 부산 그룹 밴드 있잖아요. 네네. 근데 멤버 어떻게 모셨어요?
1: 저희들은 그 제가 이제 부산에 5년 전에 내려왔는데 중간에 곡을 계속 썼어요. 곡을 계속 저 혼자 작곡해서 곡을 발표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밴드가 필요한 거예요. 서울에서 음악 서울에서 있을 때는 음악하던 동료들이 있지만 부산에서도 필요해서 아 이제 밴드가 필요한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주변에 있더라고요. 주변에 연주가 왠지 나랑 그루브가 맞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안을 하니까 해보자 같이 하자.
0: 근데 네. 어떻게 찾았어요? 그냥 뭐 포스트에서 아니면 뭐 아는 사람 통해서
1: 클럽에 갔는데 클럽에 가지고 재밍을 했어요. 그냥 막 말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랑 네. 재밍을 했었는데 제 노래를 그냥 불렀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만든 노래들을 부르는데 갑자기 드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잘 쳐 뭔가 틀리지 않아. 그냥 저랑 저를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 뭐지 하고 보니까 지금 있는 이바일로라고 하는 그 불가리아에서 온 드러머가 있는데 그래서 어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보니까 엄청 오랫동안 음악을 한 뮤지션이었어요.
0: 재밌다. 네. 재밌어요. So that's how you, so basically TJ, for anyone who doesn't speak Korean, the way that TJ met his band members, he came down from Seoul around 5 years ago and actually when he was writing all the time, but then he decided, you know, I need a band. I can't just only write my own music, play my own music myself. So he went to a club and ended up finding people to jam with. And then these became the members of what we call Busan Groove, which is the Busan Collective. 그러면은 yeah. 우리 넘어갈게요. 그 노래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요? With 네. or without you.
1: 네네.
0: 네. 네. 이 노래 왜 선택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1: 이 노래는 그 일단 유튜브에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이 노래 그 배경이 이 뭔가 이렇게 갈등을 다룬 노래라고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일단은 이 가수로서는 가수로서에 나와 그리고 또 이 평범한 뭐 가정의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아들 친구라든지 그런 존재로서의 나가 합쳐지는 합쳐지지 못해서 이거를 고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쓴 노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0: Interesting. Yeah.
1: yeah. 그런데 뭐 사실 저는 이제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 이런 내용을 알았고
0: yeah.
1: 그래서 그랬지 좀 통했는지 마음이 조금 복잡하거나 할 때 이 노래를 자주 들었었거든요.
0: Yeah.
1: 이 사운드가 너무 좋게 들리고
0: 아하. 네. 근데 so basically let me recap. So the reason that this song actually has a fight with or without you, a lot of people think it's a love song. About people who cannot live with each other or live without each other. 많은 사람들이 이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는 줄 알고
1: 네, 네,
0: 근데
1: 네.
0: 아까 TJ 씨 말씀하시는 게 this song is actually about the writer fighting between the identities of becoming the individual and then having a family. So it's being pulled between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being a father or a husband or like the you can't do this and you can't do that but you must do both and it's a kind of anguish of being torn between who you are as you kind of go into your life as a husband but 예. also as a singer. 너무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1: 맞아요.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번호가 특히나 종교적인 이야기도 노래에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0: 맞아요.
1: 그래서 엄청 평화주의
0: 예. 예.
1: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활동들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노래
0: 맞습니다.
1: 속에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0: 맞아요.
1: 막 콘서트장 가면 하늘 그림 쫙 펼쳐져 있는 데서 유튜브가 막 연주하면
0: yeah.
1: 진짜 마음이 너무 웅장해지는 거예요.
0: I've seen that as well. It's yeah. so yeah, it's very beautiful, especially when the streets have no name or like Sunday Bloody Sunday is yeah. so emotional and I think a lot of places don't play it at certain times of the year. 아 근데 그러면은 가수로서
1: 네네.
0: 이 노래 부를 때 네. 뭐 기분이 어때요?
1: 시원하죠.
0: 아 시원하다. 예.
1: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이. 왠지 어떤 노래들은 소리를 크게 지르면 좀 시끄럽게 들리는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시끄럽게 막 질러도 이 노래 사운드가 예,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뭐 even at the big bit, so I.

0: asked TJ, how do you feel when you sing this song as a singer, as a musician? And he said, I feel very free, like in my chest, because other songs, when you sing loud, there's a lot of power between it. But this one is just a release, kind of like even at the well, couldn't with or without you. Oh,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힘 있게 뭐 힘 필요하는 부분도 크게 해도 약간 뭐 신비스러운 느낌이에요.
1: 네,
0: it's
1: 맞아요.
0: Not like 네. it's not like you're singing a big belting song. It's a very yeah.
1: 뭔가 이 노래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저희 멤버들 만났던 그런 잼 하는 곳에서도 자주 하거든요. 가끔 막 같이 근데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뒤에
0: 맞아요.
1: 마지막에 아
0: 맞아요.
1: 하는 부분 되면 거기 있는 모두가 해요.
0: 그러니까
1: 듣는 사람,
0: 맞아요.
1: 부르는 사람, 뭐 드럼 치면서도 부르고 그렇게 하면 되게 즐거운 시간이.
0: 근데
1: 되는
0: 이 노래 베이스 없으면 안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0: 범범범범범범범. 맞아요. 오우, 진짜 뭐 가슴 치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 노래 부르면서 while you were singing this, were there any difficult parts that were hard to pronounce or any lyrics 뭐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뭐 어떤 예 그냥 pronunciation 어떤 표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1: 다른 부분들은 좀 유추에 뭔가 아 이런 거지 않을까 하면서 좀 연상해 보고 했었었는데 앞부분에 stone set stone seat 아, 뭐 거나 아니면 some twist in your side 뭐 이런 표현은 표현이 주로 평소 때도 inside 하면 내 옆 제가 듣기로는 해석을 들었으면 옆구리라고 하는데 in your side 했을 때 네 옆구리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가요?
0: 왜냐하면요 stone set in your eyes 눈은 돌처럼 이거는 진짜 뭐 영혼이 없다 아니면 집중하고 있다 아니면 화가 난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숨은 이야기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우리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말할 때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stone set in your eyes, thorn twist in your side라는 말이 난 진짜 이제 지금 완전 집중하고 있고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완전 뭐 어두워졌다 그런 느낌이고 thorn twist in your side 약간 가시 그 가시는 thorn이에요 그래서 네. 그 갈비뼈에 가시를 눌러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네. 어떤 거 그 속담 속담이 아니에요 아 아무튼 네. 어떤 거 진짜 나 인생에 힘든 부분이 있다. 귀찮은 부분이 있다. 아픈 부분이 생겼다. 예. 그런 말이에요.
1: 아,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평소 때 그냥 내가 친구가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했었을 때 now 그 stone twist in my side.
0: Stone twist in my side. 내가 네. 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So I'm talking about how we can use like stone set in your eyes, thorn twist in your side. In English, we don't really use these, right? But I would say the second one, thorn twist in your side. You could say thorn in my side. 예를 들면 뭐 BEFM에서 진짜 상황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면 네. 저희 PD 너무 나한테 잔소리 엄청 많이 하니까 he's a thorn in my side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귀찮다 너무 아프게 만드는 거야 너무 그냥 빠지고 싶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you could say 뭐 어떤 안 좋은 상황은 is a thorn in my side 그래서
1: it is
0: a thorn in my side
1: In my side.
0: Yeah. 이게 진짜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It's a metaphor.
1: 너무 진지하게 좀 하는 거나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냥
0: 농담처럼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박 PD 내가 thorn in my side잖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장난으로.
1: 네, 네.
0: But 아, Park PD is 네. very, very, very not a thorn in my side. 네. He is the rose in my life.
1: 왜 박 PD 얼굴 왜 빨개지죠?
0: He's a rose. He's my 인생의 장미.
1: 얼굴 더 빨개지는데 계속 빨개지는데.
0: 인생의 튤립. 자 네. 그러면은 네. It's interesting because with or without you 이거는 왔다 갔다 뭐 짬뽕 짜장면.
1: 네, 네.

0: 서비스 쓰잖아요.
1: 제일 힘든 거였어요. 방금 짬뽕 짜장면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선택 많이 있으면 옵션이 많이 있으면 예. 결정하는 법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 다르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가위바위보 그렇죠. 제일 간단하게. 근데 TJ씨는 뭐 선택이 옵션이 많이 있으면 결정, 결심을 어떻게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Do you have a way to decide on things?
1: 저는 사실 그 저 혼자 결정해야 되는 문제면 그냥 주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제일 어울리는 걸 선택해요. 아니면 뭐 여러 명이서 있는 결정이면 그냥 따라요. 누구 뭐 다수결로 하자면 그냥 따르고 그래서 뭐 꼭 이렇게 꼭 선택해야 되는 것들을 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제가 그걸 선택했었을 때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웬만한 일들은. 그래서 그냥 주변의 상황이 딱 제일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선택해요.
0: TJ씨 우리는 시간 다 없어졌습니다.
1: 아, 끝났습니까 벌써? 아, 그렇구나.
0: 맞아요. 너무 아쉽지만 우리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1: Yeah, see you next week.
0: See you next week.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Well, time for me to say goodbye for the first half of our show. Wendy with Daydream to close you out, and I'll see you at 5 o'clock, so don't go anywhere.

0: Hello, hello. Welcome to our show. This is, of course, the weekend highlight edition of For My Busan on Sunday. It's the 27th of September. So, for the final time, happy Chuseok. It is, sadly, Monday tomorrow, so we're going to be back to a normal routine. But I hope that you have enjoyed your holiday so far, and perhaps you're still very much enjoying it. So that's very nice indeed. We've got lots more coming up for you in the second half of our show. We have Here Stands the Youth. We've got Explore Busan. And we also have some Global Chatter Squad highlights as well. So let's dive right in and say, Here Stands the Youth.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I'm Busan, Gangseo-gu, Daejeo-eso, Daejeo tomato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부 권병묵입니다.
4: 언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나요?
3: 저는 취업을 경남권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한 7년 전부터 어머니와 같이 부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4: 부산에 어디에 자리 잡으셨나요?
3: 여기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이고요. 대저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4: 왜 부산에 자리 잡으셨는지 어떻게 부산에 자리를 잡게 되셨나요?
3: 부모님께서 여기 강서구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다리가 조금 불편하셔서 제가 같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4: 권병묵 청년 농부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실까요?
3: 계절마다 조금 다른데요. 지금 여름철에는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우리 토마토가 들어가는 본 시점이 되면 해가 뜨면 출근, 해가 지면 퇴근을 하게 됩니다.
4: 원래 공학을 공부하셨고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공과 완전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셨는데 지금 농사를 짓는 데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농업은 모든 일의 집합체입니다.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배워오던 거를 이제 농업에 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 부산의 특산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저 토마토를 재배하고 계십니다. 대저 토마토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대저 토마토는 이제 낙동강 하구 지역의 비옥한 땅에서 이제 재배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토마토와는 조금 다른 달콤하고 짭짤한 맛을 가지는 토마토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4: 요즘 청년들에게 농업은 특히 힘들고 고된 일로 먼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보니 청년이 농업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농업은 힘들고 고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농업은 스마트팜이 접목되어 있어 힘들지만 조금은 편하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조금 더 쉽게 발을 들일 수 있게 국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청년 농업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4: 요즘은 AI와 로봇,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이 직접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작물을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 시대가 변화하더라도 1차 산업인 농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토양의 습기와 냄새, 작물의 잎사귀가 보내는 생체 신호는 농부의 직관과 경험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땅과 작물은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답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4: 농업은 한자리에서 오랜 시간 땅을 지켜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이동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시대에 한 지역에 머문다는 것에는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 누군가는 끊임없이 이동하며 새로운 자원을 소비하지만 한자리를 지키는 농부는 그 땅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터전의 파수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농부들이 있기에 우리 먹거리도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토마토를 수확하는 순간 아마 가장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농부에게 수확이라는 것은 단순히 농산물을 거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수확은 단순히 농산물 수거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수많은 실패와 기다림이 하나의 결실로 완성되는 감동의 순간입니다. 조그만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0: 토마토가 열리고 고객님의 식탁에서 먹거리가 될 때 청년농부의 꿈도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1: 부산의 특산품인 대저 토마토를 키우고 수확하는 사람으로서 또 청년 농업가로서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부산 지역의 자부심을 키워내는 청년 농부로서 스마트팜을 많이 접목시켜 지속 가능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고요. 대저 토마토의 지역 브랜드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후배 청년 농업인들이 부산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멘토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1: 권병묵 청년 농부님께 부산이란?
0: 나에게 부산은 짭짤하고 달콤한 나의 계절이다. 부산에서 짭짜리 토마토를 수확하고 그만큼 수익도 좋고 그리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사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나오미 from Tanzania. I came to Busan 5 years ago on a university professor scholarship. When I first came, I was impressed by the variety of tourist attractions, ranging from a number of downtowns, beaches, museums, and Busan has it all. Also, there are some beaches in Tanzania, like Busan, but the beaches here in Busan have more diversity. In Tanzania, the beaches always look the same, but here you can enjoy the charm of each season of beaches and seas throughout the year, which I liked. I also had a chance to introduce Tanzanian food to Busan citizens at one of the Busan's big experts event, Global Gathering. Especially, I found out the similarity between Tanzanian snack, mandazi, which is a deep-fried bun, and Busan hot dog. So, I wish I could bring the whole city of Busan to my hometown once I return to my hometow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ong.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0: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The time is now 8 o'clock.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Hello everyone, my name is Eilee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ong.
1: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우와 여기가 말로만 듣던 진짜 사파리네
4: Welcome to All Star Safari World. We take our visitors into a world filled with real animals.
3: Wow, 진짜 클래스가 어마어마하네. 아, 너무 기대된다.
4: First, we'll take a safari bus around the park. Then, we'll visit all the animals one by one. Now, our first stop is the giraffe habitat. You'll be able to see countless giraffes there.
3: 우와, 버스 안에서 보니까 더 장난 아니네. 엄마야, 기린이 몇 마리고? 한 마리, 두 마리?
4: If you want to take pictures, now is the time to take as many as you like. And now, we'll head over to the wetlands. This wetland is home to a wide variety of animals. Look, you can find various animals.
3: 잠깐만, 잠깐만. 저거는 펭귄인데? 아니, 눈에 무슨 펭귄이 있지?
4: Do you have any questions? I'll be happy to answer them all.
3: Here is a safari.
4: Oh, yes.
3: But they are penguin. Penguin is cold. 그러니까 ice house, you know? 펭귄은 남극에 사는데 왜 여기 있는? Why living?
4: I'm sorry. You lost me.
3: 잠깐만, 잠깐만. Lost? 길을 잃었어요? You lost?
4: Sorry, your question is too long. So, you lost me.
3: 어쩌노, 어쩌노. 우리 그러면 길을 잃은 거예요? 이 늪지대에서. 어쩌노, 어쩌노.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집에 가야 되는데. 어쩌노, 어쩌노.
5: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영어로 뭐랄거야?
4: You lost me.
5: You lost me.
4: 보통 상대방의 설명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해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놓쳤어. 이해가 안 가. 라는 의미인데요. 복잡한 설명을 듣다가 내용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또는 상대방의 논리가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워졌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도 함께 알아볼까요? I don't get it. 이해가 안 돼. I'm confused. 헷갈려. I'm lost. 하나도 모르겠어.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You lost me.
4: You lost me.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6: BEFM 부산 영어 방송
7: The time is now 9 o'clock.